닫혀 처지는 내 코에 바이 예수 가만히 차오라 예수 가만히 놓아라 오 하박에셔 가이바 주마시바 호라 운분시바 자라바 호라 운분시바 예수바 Yes.

맞습니다. 꼭 가봐달래. 이따 차우시하고 돈디가시아 아후에스마스크를 없다야 없다고 이띵 아이사카이스마시아 아리 옵사루바 아후 옵스마스크를 이제

잘아버서 고할 건우합지 프랑스 강우도 잘아버서 고할 건우와 데멜랩게 가올리셉 간가에 우아스케 보자 강우도 가바와치 내가 가운데 백치 내가 이제 프랑스 공리가 내가 코카인에 살리바프가 오르카루 내게 더웨바 더웨브 가이까나가 가베 에사리아스나 가나 가베 코이가나 제 차이가니 내게 뭐라고 바꿔도 카우스가 노루와 코아비트리 이사보자 가나가 바꿔 노루 뭐라고 그게 아리아스나라 바스쿠 가베 코가지 내바라인 차이까게 살라바 가나가 트리 내게 보와디바 우리 스카베 내게 아기미바 이사생 노루가 내게 오나이바 에스카브가 공공 내바라가 우요 뭐라고가 노루카루 에사 대고하고 이제 모르고 막 말이라디 아리아스 나잖아. 그런데 마셉게 디아사고 다에 갑게 레브리바. 나서 있나 후에미마. 나서 있나 후에미마. 랩게 토아우스 월가비 디다 고와바. 디다 미레 누니토 고아치 미스카오. 토아우스 월가비게. 가이세게. 에베삭 마 워다 브레이크디 나바 후초고 아바 가르기사 용원 USA 돌아와 아바 가르기사 타이와바 가바 초고 소스 네스팅게고 다이자고 이카베기고 에베 니즈두이 즈두고 마이 카이젠게 코나라이 아메리카 아프나 트럼핑 고프난게 코나라이 도날 트럼피 카둔 고아레 아마세 에 아이 늑다르게 그러미 아프 아메사 우치 데바 크리스게 디펜버스코 NDF 코 칸도 위디 테다디 다이베시게 카이 카베 이사볼 상가 암구세 지지안 와 waste of time kaise go khabe ngai ngai skimo furan gihara e khabe da khau da khau da da khau da usa yaga an gi aqisa khau ba sa ge unga khabe go da be tri khabe ngai ngai tri ngau de kubusa an nuru ga unde chi khau ma gi chi kan agu ai se milas khau ai ngos ka bin nuru ne bje uba mekano ba khau gan se Rua Costa, Isabosa is Cabra Kai, Ivadanabaka, Koyam Rapje, Morocco Bahaben by Nuru Karui, Amguzenia, Ukan Zeski Bosa Gandri, Saliba Haika Nurui, Epje, Babiba, Babib Genevara, Kaibna, Uga Koidas, Tikrahua, Havasia Kain Uye Go, Ninga Kai, Amase. Okay. They're killing Mbappe today, 20 appearances in the World Cup. Khabe, Kamsa is going to ask you about the ground. Ninga, Kaiska, Gongo, Nebje, Morocco, Nebje, France, Ademi. Okay, Nebje, Digneba. Nebje, Kondeba. Kanaka, Nuru, Koga, Nebje, Oliseva. Kubuza, Nurua, Nebje, Obamekanova. Iska, Nuru, Koga, Ise. Nebje olise ba kanaka ba nguru nebje tembele ba hanse raguje kariga kaudo khabe kaisa se khau apje ngubuse nguru ay khokai nebje khau nguru ba kaudo saliba francige neba khoha inchara ba rabio de tri ngubuse nguru ay digne bi tri agubna tri khauska nguru ay nebje ubamegena ba uba in ostrabi an nguru ay Okay, sip je kaunde ba. Uru karu. Marib da di kan khaja ra pje olise ba. Olise pje ra kwa karu ga. Isa bo sak dana ngur karu. Ba si kho kain ne ku je Francis tuwa ga. Dana ba ta khabe se an wa. Bono pje ne ra an nani di bolsa. Amase. Nga uchangu hepke dembele ba khabeke Nabosa nguzuko sikuwa Dembele pke Chemeliga sakubes nga dana Mbabe pta East PSG za khus PSG zda chemeliga dan Chisawra kuris na kaba dans Aye kese ke kum khabeke kai Khabe nga uchai Aunga rapje agimi pa bolsa Kora mababi aunga de Owens Hei stusio kuma khabe Nibak, ngubusa angasya bos.